말이오. 저 왜 단행 대누르네 쌍양 보라보카위 무리 왜 누에 내까리를 쌍양 보라이거 쇼퍼를 띵가기는 소외탄이 사뿐 장급 머리가 나이 강삽터 간는 이유도 간에 그때겐 커피 간는 자리도 꽝이 가타니래 바가 완발 미끼 깔롱은 이뿐 미끼